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헤이야 줌바 헤이야 아굼바 헤이야 줌바 헤이야 아굼바 헤이야 줌바 헤이야 아굼바 헤이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헤이야.